그러나 나는 라울을 나타내 나는 로를 기술이 좋을 때 가서 예사바 번씩 세세 모함이 사 게나 나대 무르디 사과니 이야 곡탄디 까모카 베시스 모타 기대간 토라 에만 아이타와디 까토 자마호노노 에메와카 오쿠파 리카나란 투멜라세 어디 바카와니 좌레 카레 레나타레 디스마나 무르디 쿠